0: 다렉티나 크리아 파레스 러닝 트리플 랩트 어프로치 앱산 164.
1: 인스타제
2: 605 플라이 헤링 180 디스타 메인테인 9000. 플라이 헤링 180 디스타 메인테인 9000 인스타제 605.
3: 6-0 descend via Elga, clear for LS3 for left approach, switch 160.